0: FM 아바시리 파워플레이. This program is brought to you by 미쓰비시 후소.
1: 今月のパワープレイ、検査の、それから